0: 아파트는 되나? 아파트.
1: 아, 이거다.
2: Vabbè, questa abbiamo già sentita magari. Vabbè, ma noi la risentiamo con piacere.